0: 아머니
1: 어머니
0: 어머니
2: 어머니
1: 어머니
0: 어머니
3: 어머니
0: 어머니
3: 어머니
0: 어머니
3: 어머니
1: 상자 나
0: 肩膀上
4: 不要管我 快追
1: 小不点留下 其他同志给我追
0: 是
5: 아머니
0: 아머니
6: 快把情报交给我
1: 不
6: 你给我
1: 你敢